0: 살살 glass grass을 듣고 있습니다. WLPN LP Chicago 105.5 FM 럼펀 라디오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장 라디오 소리와 투쟁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김보리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이하 팔문현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군사주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집단입니다. 팔문현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저자의 글과 팔레스타인을 다루는 글을 번역 그리고 배포하기.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맥락화를 주제로 연구하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하기. 보이콧이라고 하면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BDS 운동을 이야기하고요. 팔문현은 그리고 기획 전시, 그룹 스터디, 워크숍,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한국 및 너머의 작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과 연대합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현장 라디오 음악을 책임지는 전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소리 좀 다르죠? 네, 우리는 잠시 한국에 스튜디오를 찾는 중이에요. 이번에 진짜 현장에 직접 왔어요. 아니다. 지난달 팜피디 센터 앞 시위에 대해 특별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음악을 듣고 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제는 Alexibo Needle in the Pocket ABPOF Remix를 듣겠습니다.

0: 네, 아렉시 버의 Needle in the Pocket ABOPF 리믹스를 듣고 왔습니다. 네, 저 전에 말실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버리님, 혹시 우리 방송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어느덧 현장 라디오가 5회차에 접어들었네요. 처음 3회차는 시카고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4회차는 음악으로 인터루드를 거친 뒤에 5회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라디오의 초기 기획은 시카고와 한국을 기반으로 그두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간중간에 음악을 배치함으로써 활동과 소리의 연관점과 교차점을 알아보고자 함이었는데요. 이런 기획을 조금씩 나가보고자 해요. 그래서 음악에도 조금 더 기획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한, 한국에서 특히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대화로 앞으로의 진행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4회를 방송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시카고에서 태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도 쓰러지고, 송신탑에도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런펜 라디오의 송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그래서 수리를 마치고 5회를 방송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팔무년의 활동을 소개하는 차례로 꾸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1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현타, 현장으로 가는 타임. 오늘의 현타는 한화에 대응하는 국제 행동 주간에 관한 소개인데요. 이전에도 잠깐 설명한 적 있지만 팔무년은 한화라는 방산 기업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고 6월 초에 그 캠페인을 개시해서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5월 28일부터 6월 4일 있었던 국제 행동 주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철회하라 한화라는 캠페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 프랑스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캠페인으로서 소개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퐁피드 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한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라는 이름은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 기업은 사실 1952년에 한국 화약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고, 그래서 한국 화약을 줄여서 한화가 된 거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저도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이미지 워싱을 잘 해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방산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에너지, 보험, 금융, 유통 서비스, 예술 산업, 까지 손을 뻗으면서 다국적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서울에 퐁피드 센터 분관, 서울 분관을 열면서 사실 예술 산업의 어떻게 보면 중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퐁피드 센터 분관은 집단 학살에 가담한 이스라엘 무기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그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미술관이고, 그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화 전체에 대해서 한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 학살과 연루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화의 아까 설명한 에너지, 보험, 금융 등의 계열사들은 엘빗 시스템즈, 엘타 시스템즈, IAI,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무기 기업들과 각종 계약과 업무 협약, MOU를 맺어왔습니다. 이렇게 MOU를 계속하는 것은 1회 때 설명드렸던 BDS 조항에 의거하여 가자에서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콧의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문화예술계 일원이 한화와 한화 미술관을 보이콧하는 행동이 상당한 힘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화는 아파르테이트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그리고 에너지 아파르테이트에 연루된 기업이죠. 쉐브론이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레비아탄 가스전의 확장을 돕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수주한 것이 가장 최근의 MOU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에 한화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화가 미국에까지 촉수를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현재에는 그 조선소에서 미군을 위한 핵 잠수함 건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무기 기업이 된 한화가 만든 미술관인 폼피주 센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퐁피듀 센터 한화는 프랑스 국립미술관 퐁피듀 센터의 서울 분관입니다. 그리고 한화가 유치하여 63빌딩, 우리에게도 정말 친숙한 고층 빌딩 앞에 신축된 별관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족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미술관을 만든 한화문화재단은 미술관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었는데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4년에 공사를 시공 시작했을 때만 계열사들로부터 4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까지 2년간 프랑스 퐁피듀 센터에 로열티를 지불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퐁피듀 센터 헤드쿼터, 파리 헤드쿼터와 한화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수 있죠. 퐁피듀 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금난 그리고 레노베이션 확장 사업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한화가 로열티를 상당 부분 제공했는데요. 이 로열티 비용만 총 17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퐁피듀 센터가 들어서서 장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이 로열티는 계속해서 프랑스 본관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화문화재단, 즉 퐁피듀 센터를 만든 한화재단은 계열사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했듯이 2007년 설립 이후에 사실 최근까지는 별 다른 문화 사업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령 재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달리 활동이 없었다는 말은 오너 일가의 수장고 역할을 했었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계열사의 일감을 미술 쪽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의 무지막지한 이윤을 탈세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탈세하는 의혹에 연루되어 왔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커다란 계열사들은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저희 캠페인의 주 타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무기 생산 그리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이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온 계열사들입니다. 이렇게 문제적인 무기 계약과 양해 각서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이 이젠 서울에 들어선 거죠. 특히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들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미술관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퐁피듀 센터의 유명한 피카소나 큐비즘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에 들여보내고, 프랑스에 갈수 없었던 한국 시민들에게 피카소의 작품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한화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 쇄신하는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럽의 미술을 한국에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한화가 벌어들이고 있는 무지막지한 방산 기업 무기 산업의 이윤을 숨기는 행위를 아트워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트워싱의 일환으로 한화문화재단과 퐁피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술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화 그리고 퐁피듀 센터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화문화재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봤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전개한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Sawtooth의 Night Bus N75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서티스의 나잇버스 N75. 죄송합니다. 나잇버스 N75를 듣고 왔습니다.
1: 네, 현타, 현장으로 가는 타임에,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부죠. 1.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캠페인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철회하라 한화, Abandon 한화 캠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top Elbit 캠페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우선, 퐁피두센터 개관에 앞서 시작된 행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팔문현이 공동 발의한 성명문이었는데요.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예술인 단체, 이하 건반연이 진행한 성명서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전에 33개의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기후평화운동 단체가 집단학살, 아트워싱에 반대한다. 예술은 폭력을 세탁하는 도구가 될수 없다. 서울 퐁피두센터 한화에 개관을 붙여라는 성명서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이 성명서를 최초 작성한 건반연이 비공개로 진행된 미술관의 프레스데이, VIP 행사가 있었죠. 이 VIP 행사에 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미술관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미술관이 개관한다고 하면, VIP든 오프닝이든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한국 유수의 미술 잡지 기자들, 그리고 큐레이터들, 그리고 작가들이 초대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서울 대표의 일종의 프리즈 같은 행사가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안 됐어요. 굉장히 작은 규모로 비밀리에 진행됐고, 팔문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이 33개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도 초청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아주 소수의 기자들만 RSVP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공개 행사가 되었는데, 그 행사에 앞에서 건반연이 집회를 열고 성명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명문이었는지, 그리고 6월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프로모 듣고 올게요.

0: Debido a las amenazas heredadas y aplicación de la ley de inmigración en Chicago, la Coalición de Illinois por los Derechos de Inmigrantes y Refugiados aconseja a todos los residentes no abrir la puerta a los oficiales de inmigración, no discutir el estatus migratorio con ningún oficial de la ley y no firmar nada que no entiendan. Las familias también deben proporcionar a la escuela de sus hijos un contacto de emergencia en caso de que los padres sean detenidos. La mejor manera de defender nuestra comunidad es conocer y defender nuestros derechos. Este anuncio de servicio público fue traído a ustedes por Lumpin' Radio.
1: Lumpin' Radio's 10th anniversary is supported by 606 Records, located at 1808 South Allport Street, across from Talia Hall in Pilsen. An independent record store and label since 2015, 606 Records is committed to exploring the sounds of the underground, including artists and labels that fall outside of the mainstream. For more information, visit 606records.com. That's 606records.com. 606 Records is also 10 years old, and they support Lumpin' Radio.
2: Lumpin' Radio is part of the Buddy System. The Buddy System is an ecosystem of businesses, nonprofits, publications, products, and people working towards a community-driven futu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buddy-system.com.
3: From the underground to countercultural archives, Gridlock Sound Lab with DJ Sadie Woods explores broadcast media through DJ mix shows and transmission art. Tune in every first and third Friday from 4 to 6 p.m. on Lumpin' Radio, WLPNLP 105.5 FM. Stream worldwide at lumpinradio.com or through the mobile app. Gridlock Sound Lab. Get in tune, tap in.
4: 네, 프로모 듣고 왔습니다. 건반현이 진행한 프레스데이 VIP 행사에 맞춰 성명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집회를 연 이후 그리고 6월 예술인과 반전 활동가들은 한국 최대 방산기업 한화그룹의 이스라엘의 점령, 아파르테이트, 집단 학살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국제행동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동주간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화가 엘빗 엘타 IAI를 비롯한 이스라엘 무기 기업들과의 관계를 전면 단절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에 요구하는 바인데요. 퐁피뚜 센터 파리가 한화 문화재단과 체결한 미술관 계약을 철회할 것.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으로 국제행동주간을 시작했습니다. 6월 4일 퐁피뚜 센터 한화의 퍼블릭 데이였죠. 그래서 VIP 오프닝 이후에 대중들에게 미술관을 처음으로 오픈하는 날이었는데요. 이때 미술관 개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면서 국제행동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그 너머의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이 펼치는 어반든 한화의 서울 행동으로서 개최되는데요. 공동주체 단체를 소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체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활동해왔고 팔레스타인 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분이나 대중분들이 알면 좋은 단체들이기 때문에 총 11개 단체들인데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저희 그리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아주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전개해온 단체죠.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결성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그리고 긴급행동 소속의 BDS 팍비 문화예술 보이콧 전문 단체인 모자이크, 그리고 퀴어예술단체 QK48,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제주기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반대하는 단체죠. 그리고 우프 사진단체, 그리고 검열을 반대하는 예술인연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화의 집단학살 공모를 예술로 세탁하려는 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에는 1,300명, 아마 결국 1,400명이 됐을 거예요. 1,400명이 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그리고 7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서명인들 중에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한국 대표 작가들도 있었고 2026년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도 있었고 베니스 비엔날레 이스라엘관 폐지 운동단체 많은 이들이 지금은 알고 있는 Art Not Genocide Alliance, ANGA 그리고 2023년 광주 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에 참여하면서 한화를 기후범죄 피고발자로 지목했던 단체들이죠.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 CICC의 공동 설립자 라다 드수자, 요나스 스탈, 그리고 미술 비평 플랫폼 프레이머 프레임드 등도 서명에 합류하고 발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집회에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집단 학살이 사실 한국과 그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한화의 이 촉수들은 사실 국내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삶,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월 4일 행동이 있기 사흘 전에 대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한국인 노동자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중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은 월요일 6월 1일에 있었던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 그리고 2년 반 동안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목숨을 잃은 약 7만 2천 명의 팔레스타인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6월 4일에 있었던 집회 이외에도 해외 연대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 해외 연대 사례를 소개하면서 1부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연대. 저희 요구가 프랑스의 거래 철회와도 겹쳐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서명과 행동이 참 중요한 꼭지였는데요. 프랑스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 100여 명이 공개 서한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퐁피디 센터에게 한화의 계약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문에 서명한 서명자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철학자 에티엔 발리발, 그리고 팔레스타인계 유대인 비평가 아리엘라 아이샤 아즐레이, 그리고 59회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작가 알리 체리, 퐁피디 센터 제21회 마르셀 디샹상 수상작가 릴리 레너드와 그리고 세자르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배우 아델 에넬 등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퐁피디 센터와 협력한 경험이 심지어 있는 세계적인 작가, 비평가, 석학들이 모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이자 프랑스 정치인인 리마 하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월 3일 영화감독 셀린 시아마,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셀린 시아마는 퐁피디 센터가 주최한 회고전 오프닝 행사에서 한화와의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서울행동이 있었던 당일 퐁피디 센터 미술관이 위치한 이고르 스라빈스키 광장 앞에서 이 성명에 서명한 단체들이 한화와의 협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서울행동이 있었던 그 당일이었죠. 리모델링을 위해 지금은 퐁피디 센터가 폐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광장에서 프랑스 주요 예술단체인 프락비, 이스라엘 문화기관 학술문화 보이콧 프랑스 캠페인, 그리고 아티스트 폴라 팔레스틴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반전단체 게아 알라게아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언자를 참 중요한 분들을 섭외했죠. 예술가 릴리 레이너드와 언론인 그리고 작가 클레르 투자, 그리고 퐁피디 센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스위트 부보, 스위트 콜츠 솔리데아의 퐁피디 센터 지부 등의 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6월 7일 셀린 시아마 그리고 아델 에넬이 MK2 비비오테크 극장에서 퐁피디 센터와 한화의 아트워싱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활동가들에게도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일 또 뉴욕에서 활동이 있었어요.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현대미술 갤러리인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였는데요. 활동가들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들은 비밀리에 이 캠페인의 내용을 소개하는 전단들을 도시 곳곳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도 엄연히 보이콧 대상인데요. 이에 관한 활동은 추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 필리 조선소가 입주한 필라델피아에서도 6월 4일 주요 시민단체들이 하나와 전쟁 관련 활동들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웨비나를 통해서 한화 아르 필리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5월 28일 좀 전주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활동이 있었어요. 셧다운 칸색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요. 이 칸색이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예요. Canadian Association of Defense and Security Industries, CATSI라는 단체가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인데요. 셧다운 칸색이라 그래서 한화가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한 이 칸색에 반대하는 단체 캠페인입니다. 또 토론토 대학 학생들 또한 한화의 캐나다 방위산업 진출을 규탄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6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활동가들은 전쟁과 수탈을 가담하는 테크산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한화가 AR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놀랍지 않은 소식인데요. 이 활동에서 한화의 AI센터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철회하라 한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행된 퐁피듀센터 그리고 한화의 이스라엘 공모를 철회하는 캠페인에서 한화문화재단이 좀 간접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답변했는데요. 이들은 퐁피듀센터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기산업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댔는데요. 그래서 한화그룹의 무기 거래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핑계 아닌 핑계죠. 재단의 문화예술 활동이 사실 문제적인 무기 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주도의 서아시아 지역 군사와 분쟁 조장, 집단 학살로부터 창출된 수익의 상당 부분 이 자금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이 경제적인 링크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문화재단이 정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약속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사실 한화의 엘빗, 엘타, IRL을 비롯해 아파르테이트와 집단 학살에 공모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기업들과의 관계를 철폐하지 않으면 이러한 약속을 실천할 수 없고 퐁피듀센터도 이러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퐁피듀센터도 프랑스 예술의 제도적 선봉이라는 명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기 거래상으로부터의 자금을 거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정책을 수립하고자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6월에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독자 그리고 청자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KCA Palestine, KCA PALESTINE로 접속하셔서 저희들이 올리는 뉴스들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부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활동이 많았다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면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5: 네, 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는 좀 한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무서운 장면 그리고 무기를 생각하면 무서운 장면이 나올겠죠. 그래서 이제 좀 무서운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네,
5: 도깨비의 Chapter 4라는 곡을 좀 너무 긴 곡이라서 좀 부분 좀 네 뭐 네 네 분 4분 네, 엑셉트를 듣고 올 거예요.

0: 네, 도깨비의 챕터 4의 4분의 정도를 4분 정도를 듣고 왔습니다.
1: 네, 그러면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자, 현장이 펼쳐진 자리. 오늘의 현자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조금은 체류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에피소드당 이곳의 소리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소개했던 6월 4일 시위 현장에서 녹음한 발언 그리고 구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보님께서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틀어주세요.
2: 에 있는 배경에서는 수십억을 저희 계열사에서 뜯어다 가지고 뜯어 돈을 뜯어서 미술관을 지금 개최하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뒤에서는 엄청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 이유는 다 사고로 다쳤던 노동자들에게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일하다가 내가 다쳤는데 나에게 처벌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지시를 했고 했던 관리자들은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고 견책이 경고라는 그리고 막상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그 정직이라는 중징계 정직은 한달 동안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한달 해고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행히 회사에 아예 해고를 시키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금하고 한 달에 임금 성과금 상여금 연차 월차 전부 다 빠져서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 징계를 저희 노동자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쳐다도 지금 보지 않는 중이에요. 안전사고를 끊을 수 있는 거는 너희 노동자들을 처벌해야지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3: 안 됩니다.
2: 네. 저희 노동자들 투쟁을 하면 조금 시민들이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봐요. 머리띠 메고 투쟁조끼 입고 이렇게 외치면. 근데 여기 계신 시민들 좀 다른 얘기들 하지만 저희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1: 네, 지금 들으신 현장의 소리는 하마오션 하청 노동자 대표의 발언입니다.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4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직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섭을

0: 가지 좀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의 공통점은 한화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자리였는데요. 네. 다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과의 문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현장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달한다는 거예요.

0: 시야도 멀리 날아간 흙들도 오로지 폭탄 폐허가 된 가다지구에 떨어지는 더 많은 양의 폭탄 스스로와도 작별 인사 못한 아빠를 기다릴 때 네가 만든 나의 연이 날아오르는 걸 볼 수 있도록 순간 사랑을 되살려내는 천사라고 여길 수 있도록
1: 국가 지자작사를 지가 중단하라!
2: 해당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집단 학살에 사용되는 드론과 포 이에 길러상은 스코샤뱅크와
3: 인해 작품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권력에 의해 검열당할 수 있음을
4: 노동자로서 그리고 예술기관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5: 하나는 K 방산 우주산업 육성을 외치며 전 국토를 무기산업의 기지로 만들어 팔레스타인과 한국 등 전 세계
6: 약 7만 2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되는 동안
4: 집단 학살에 연루된 기업이 미술관과 문화기관에 쥐어 숨어 인간적인 이미지를 내비치고
3: 언제나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예술과 예술인을 길들여온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자님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 연구자, 변호사이며 활동가인 세대간 기후범죄재판소 공동설립자 라다드 수자
8: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미술관에 벽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저는 말합니다.
9: 하나가 폭발사고로 그때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10: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일하다가 내가 다쳤는데 나에게 처벌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지시를 했고 했던 관리자들은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고 경책이 경고라는
11: 제가 사는 강정마을에서 약 10분 거리에서 약 7차례에서 10차례 해상 발사를 하는데 그 해상 발사의 주체가 누구냐? 군대와 하나와 제주도정입니다.
12: 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사망자는 13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방산업계 특성상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생산 공정을 기밀로 취급하며 반복되는 폭발 사고와 인명피해도 충분한 책임과 개선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3: 공급하는 등 이스라엘 집단 학살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임이 이미 조명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14: There are masses of people in the US who oppose Zionism and oppose this genocide. We will continue our struggle until Palestine is free.
15: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첫 유럽 공공미술기관 플랫폼이라는 퐁피두 센터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식민주의적 관점을 수치심 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2: 우리의 파업은 그 자체로 폭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희열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불시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16: 이 부분으로 운영되는 하나문화재단은 퐁피두 센터 하나를 건립하며 프랑스의 퐁피두 미술관에 약 17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17: 물론 미술관 관계자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투쟁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잠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계속 못 들은 척하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되물으면서 못 들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6월 4일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 집회에는 다인 행동 그리고 시 낭독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0: 하는 소리들을 모아보았는데요. 다른 현장의 소리는 그로부터 한달 정도 뒤인 7월 2일에 있었어요. 사실 집회로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었고, 지금도 다양한 지적 행동과 그리고 기고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저희의 의도가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7월 2일 서울 폼피두 센터 한화에서 있었던 강연에 대항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앙 브리앙이라는 파리 폼피두 센터 근대 컬렉션 총괄 큐레이터가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시민들,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폼피두 센터와 한화의 파트너십을 규탄하는 피켓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은 사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본격화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 강연에서 브리앙 큐레이터는 폼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이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한다며 축하했지만 이 우정이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끔찍한 학살에 대한 두 나라의 공모, 이스라엘과 한국의 공모를 통해 다져졌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브리앙 큐레이터는 큐비즘이 제1차 세계대전의 맥락 속에서 출연한 배경을 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앉아있는 미술관의 자금을 대는 집단학살과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약 30명 정도의 관객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이 폼피두 센터 측에 한화문화재단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활동가와 예술가들은 엘빗 엘타 시스템즈와 같은 이스라엘의 무기 업체와의 협력을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7.2 행동에서 벌어진 현장, 행동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소리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꽤나 뜻깊을 것 같습니다.
1: Lumpen Radio is supported by Plant Chicago, a nonprofit cultivating local, circular economies through sustainability, education, and shared resources. Located at 45th and Marshfield in Back of the Yards, Plant Chicago offers a retail space Fridays and Saturdays and a farmer's market every second Saturday from 11 a.m. to 3 p.m. with a clothing swap, live music, local vendors, and community resources. More information about Plant Chicago and their mission is at plantchicago.org. Plant Chicago is a proud partner of Lumpen Radio.
2: You are listening to WLPN LP Chicago 105.5 FM Lumpen Radio.
3: Lumpen Radio is brought to you by Mars Community Brewing and Taco Sublime. Mars and Taco Sublime have teamed up to offer food Tuesday through Sunday at the flagship on Iron Street. Featuring tacos, burgers, elotes, and weekly specials, Taco Sublime is bringing their mission of community service and sublime edibles to the original community brewery. More information is at mars.beer. That's M-A-R-Z.beer.
4: You are listening to WLPN LP Chicago 105.5 FM Lumpen Radio.